정답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아울러서 스타벅스에서도 마음껏 이것저것 예, 마음대로 시켜드실 수 있는 또 역시 쿠폰 드리고 있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골드님께서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노래 5곡 잘 들어보시고요. 이 5곡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글쎄, 뭘까요? 예전에 비슷하게 퀴즈를 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퀴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도까지 맞춰주시면 정답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

얘기 드렸는데 대충 뭐 정답 감이 오시죠? 자, 은경님 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됐네요. 새벽 여명 오랜만에 보며 일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퀴즈 정답 하시면서 이 글도 보내주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가족 들으시고요. 또 광고 들으시고 바로 우리 방정일 부장님 벌써 오셨네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가 7분씩이나 해요? 네? 킴 크림슨의 에피탑도 아니고 말이야. 예, 굉장히 긴 노래를 우리 뽀들련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이승환의 패밀리 듣고 계십니다. 일찌감치 우리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요. 멋지게 바로 만나볼까?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에이치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겠죠? 오셨겠죠?
1: 예, 맞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아니, 네. 고구마 줄기가 말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 됐다고. 아, 그러니까 컴플레인 제가, 전화가 막 엄청 왔어요.
1: 고구마 줄기를 제가 분명히 보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너무 죄송해요. 갔었는데 헛걸음 하셔가지고.
0: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넉넉하게.
1: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벌써 4월 마지막
0: 주죠. 예, 4월 끝났죠 어제로.
1: 이제,
0: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4월에 계세요?
1: 아니요, 이제 4월 끝나고 이제 5월인데 벌써 금방 5월인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1: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많죠, 많죠.
1: 뭐 한국 그 예 네. 기념이라고.
0: 네네.
1: 미국에 그걸 한번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5월 5일은 한국의 어린 날이잖아요.
0: 어린 날 있죠.
1: 5월 8일은 어버이날
0: 있죠.
1: 5월 10일은 마더스 데이.
0: 네.
1: 5월 15일은 스승 한국 스승의,
0: 스승의 날 있죠.
1: 예.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
0: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1: 5월 25일은 미국 메모리얼 데이.
0: 오 마이. 줄줄입니다. 줄줄.
1: 예. 많아요. 근데 5월에 우리 그 24절기 중에 네?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이 있어요.
0: 소만?
1: 예.
0: 오, 그거 처음 듣는데요.
1: 저도 이렇게 그 달력을 보고 보다 아, 이게 절기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뭐 입동, 뭐 입추, 뭐 뭐 하지, 뭐 입추 이 정도만 아는데
0: 네.
1: 소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만이 24절기 중에요. 여덟 번째 절기래요. 그러니까 여름의 시작이다.
0: 아, 소만이 예. 여름의 시작이다.
1: 예, 만물이 생장하는 여름의 시작.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만이 지나면 진짜 여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0: 오호.
1: 그러니까는 이제 5월 달이 또 무척 푸르르잖아요.
0: 네네.
1: 푸르르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여름으로.
0: 네.
1: 근데 요때 이제 모종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패가 없어.
0: 요 속담도 있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1: 그래요?
0: 네, 소만 바람에, 그러니까 소만 요 시기에 부는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1: 아, 맞아. 근데
0: 쌀쌀한 바람이 분다고.
1: 그냥 이제 뭐 간혹가다가 이제 비가 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는 그 표현인데 그 정도까지 뭐 저건 아니지만
0: 예, 예, 예.
1: 그래도 조금 이제 선선하지만 오. 그래도 여름의 초입으로 들어간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이제 여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모종이 또 새로이 또 우리 저희 에치마트에 이제 토요일 날 새로이 또 들어와요.
0: 네.
1: 근데 이제 기존에 사가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지금 심으시면은 절대로 안 죽어요.
0: 지금 심으면 지금은
1: 예. 왜냐하면은 온도가 네. 이제 5도 이하로 5도씨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어.
0: 거의 없죠.
1: 예. 보통 5도씨면은 서리가 내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밖에 심어놨을 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0: 아하,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로이 또 들어오니까요. 내일 그 가까운 에치마트 들르셔가지고
0: 예, 예.
1: 모종 구매하셔가지고 또 키우는 재미,
0: 예, 예.
1: 또 먹는 재미 나누시기 바랍니다.
0: 예.
1: 아 그리고 또 묘목도 있어요.
0: 묘목도 들어왔나요?
1: 묘목도 있으니까 배, 사과. 여러 가지 종류 복숭아 이렇게 있으니까요.
0: 네네.
1: 모목도 한번 가정집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이 있으시면은
0: 예.
1: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 얘기했잖아요.
0: 예예.
1: 매번 보면은 가정의 달 하면은 이제 5월 첫 이제 시작이니까
0: 네.
1: 건강.
0: 건강. 아 건강 중요하죠.
1: 건강이. 이번에는 이제 정관장 제품이
0: 정관장.
1: 30% 세일이
0: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 이게 이제 5월 1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월 28일까지 이제 진행되고요.
0: 네.
1: 정관장 전품목 30% 디스카운트 세일 진행하니까요.
0: 네.
1: 또 여름을 잘 나시려면은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요.
0: 면역력 높여놔야죠.
1: 면역력 예. 높이는데 정관장 제품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0: 없죠. 맞습니다.
1: 그 한번 정관장 제품 한번 들러보시고 평상시에 네. 비싸서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그랬다 했던 제품이 30%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다음 이제 토종순대 이제 40주년 세일이 나왔어요. 이거 이미지 두 개 걸려 있고요. 이 토종순대 뭐 이건 무슨 토종순대인가 무슨 순대인가 이렇게 뭐
0: 드셔보셨어요 혹시?
1: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순대가 뭐 알찬 순대도 있고 서울 순대도 있고 뭐 이런
0: 병천 순대도 있잖아요. 병천 순대.
1: 그렇죠. 병천 순대. 우리 애초마트 경우는 이제 천안 순대라고 해가지고 병천 아원의 순대를 판매를 하는데
0: 네.
1: 이 토종 순대는 저희 그 애초마트에서 만든 순대예요. 근데 저희가 그 애초마트는 우리가 그 고기를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하는데 우리 애초마트에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가 네. 좋은 재료가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토종 순대는 삼겹살을 갈아서 여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순대를 한다 그러면은 고기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0: 고기 안 넣고 그냥 그 당면하고
1: 피하고 예. 그다음에 야채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0: 네.
1: 이 토종 순대는 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을 저희가 민트로 갈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어요. 이게 딱 드셔보시면 혹시 병천 아우네 순대 한번 드셔보셨어요?
0: 저는 태어나서 순대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그럼 태어나서 한번 다음에 한번 드세요.
0: 네, 네. 다음 생에는 혹시 모를까.
1: 근데 병천 아우네 순대를 드시면 우리 당면 순대 하면 그 좀 이게 당면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맛인데
0: 네.
1: 병천 아우네 순대는 약간 피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구수한 맛이 많거든요.
0: 아.
1: 근데 이 토종 순대는 그 맛 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가 이거 강력 추천드리는데
0: 예.
1: 저희가 평상시에 12불 99 팔아요.
0: 네네.
1: 근데 40주년 세일로 7불 99전
0: 가격 너무 좋은데요?
1: 가격 너무 좋아요.
0: 네.
1: 거기에 또 이게 2팩이 들어갔어요. 이 한 패키지 안에 2팩이 그러니까
0: 바이 원 게 원 프리네. 예.
1: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은
0: 양은
1: 우리 그거 하나 쪄 놓으시면은
0: 예예.
1: 그 가족분들 이거
0: 저녁 한끼 아주
1: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할 때 뭐 그런 생각 나잖아요.
0: 있죠, 있죠, 많죠.
1: 아니 오늘 족발이나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순대를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생각 날 때 있는데
0: 네.
1: 요 토종 순대 7불 99전 냉동 제품이니까 예. 저렴하게 사놨다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0: 네.
1: 생각날 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직접 H마트에서 만든 순대 꼭 예. 트라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그로서리 상품
0: 네.
1: 오리온 스와니스 스네.
0: 스윗 앤 스파이시.
1: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무식하니까 이게 스와니스기 뭐고 이게 무슨 스네게고 새로운 과자가 나왔나.
0: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1: 그랬더니 이게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스와이시가 뭐예요?
1: 달콤함과 매콤함의
0: 아,
1: 합성어.
0: 그러니까 스위트하고 스파이시의 합성어. 그러니까 콩그릿이네. 콩그릿이.
1: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허탈했어요.
0: 예.
1: 아, 이렇구나.
0: 아, 그걸 스와이시.
1: 이게 이제 케이푸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생긴 신조어인데.
0: 맛있겠는데?
1: 이게 아주 이제 매콤하고 달콤한 과자가 7개, 7개. 총 14개가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요게 899예요.
0: 아, 나 갑자기 이게 먹고 싶네.
1: 스낵이 우리 보통 스낵 작은 스낵 같은 거 한 399 정도 한단 말이에요.
0: 무슨 399야 499지 뭐.
1: 그렇게
0: 네,
1: 하는데 요게 지금 14개가 들어가 있는데
0: 그게 899예요?
1: 899예요.
0: 말도 안 돼. 아 그래서 리밋이 두 개구나. 예.
1: 그다음 리밋은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이건 뭐 제가 항상 그랬죠 말씀드리는데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0: 네.
1: 혹시 이 방송을 그 어르신들이 혹시나도 들으시고 있다 그러면요
0: 네.
1: 가까운 매장에 들려서 우리 손자 손녀들 생각하셔가지고 요거 아주
0: 요건 미국 친구들도 좋아하겠는데
1: 899면 거저입니다.
0: 요 특히 이게 스페니시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스파이시에서
1: 요거 스와니스 스낵
0: 네?
1: 가까운 매장 애치마트 들리시면 아마 산더미처럼 싸놨을 겁니다. 그러면
0: 예.
1: 요 8불 99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다음은 이제 청가부쪽 안내 드릴 건데요. 이제
0: 네.
1: 첫 번째로 미니페포 패키지가 2불 99전 나와 있네요. 타미망고 박스에 9불 99전 오리만다린 박스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파운드로는 2불 4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니망고 박스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허니즈사가 패키지가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또 파운드로는 1불 9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나 파운드에 1구구 나와 있고요. 차요태가 파운드에 79센트.
0: 괜찮네요.
1: 금토일 한정 판매 파가요 4개에 2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0: 이때 사야 돼요. 이때.
1: 이때 사야 돼요.
0: 이때 사갖고 종종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먹는다.
1: 근데 뿌리에서 5cm 위를 잘라서 앞에 텃밭에 심어놓으시면은
0: 아, 나 그 맨날 잊어버려.
1: 한 달 반만 키우시면은 파 줄기 쫙 올라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파를 심어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네.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게 자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자라니까 파를 사오면은 그걸 다 잘라요. 5cm로. 네. 그걸 갖다 심으라 그런 거예요. 아, 집 앞에 심을 데도 없는데 뭘 갖다 자꾸만 심으라 그러냐. 이거만 있어도 된다.
0: 그
1: 아는데 또 주부님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예. 여자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게 또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한번 재미삼아 그 집 앞에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은 네. 한번 심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물 한번 주시면은 네. 아주 잘 자랍니다.
0: 자, 이 팥뿌리 요거 그냥 잘라서 냉동 네.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요. 올 겨울에 이제 겨울 올 거잖아요. 12월 달 되면 그때 생강, 레몬 배, 아 레몬은 아니다. 생강, 배, 대추, 요 파 뿌리 예. 넣고 푹 과서 드시면 감기 끝장입니다. 아. 완전. 요 파 뿌리가 그렇게 좋대요.
1: 어 그러면은 저기 밖에 심으시고 나무 심은 냉동실에
0: 넣어놓으세요.
1: 넣으셨다가. 예,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파 뿌리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요리할 때 국물 요리할 때 많이 쓰시기도
0: 그때도
1: 해요.
0: 그때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1: 많이 쓰시긴 예. 또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요거를 한번 그 공터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0: 한번 트라이 해봐.
1: 화분 조금 큰 거 사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아마 금방 자라고 자라는 모습 보면은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손녀하고 아침에 나와서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딸기도 제가 심어놨는데 딸기 꽃이 핀 거를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0: 집 그런...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 주소가
1: 농장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소소하게 이런 키우는 재미 한번 키우신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베이빌 벨리 버섯 1부 49전 나와 있고요. 페르시안 오이 패키지에 2개 3불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 옥수수가 이거는 스마트 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로 3개 1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 에치마트 스마트 카드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0: 쭉쭉 거의.
1: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인 머스카포도 패키지에 11불 99전 전주와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한국산 싱고베 8가 10가 박스가 17불 99 나와 있습니다. 에치마트 스마트 카드 온리 세일로 또 씨 없는 수박 와 전주에 799 나와 있는데
0: 갈수록
1: 이번
0: 떨어지네.
1: 주에는 699 나와 있는데요.
0: 다음 주는 599?
1: 아... 참 에치마트가 양심적이야.
0: 아 그래요. 야, 여기서 또 깨알 또 광고를 또.
1: 저희가 이 수박을 하면 이렇게 한 빈이라고 있어요.
0: 네네.
1: 한 빈인데 36 사이즈, 46 사이즈라고 있어요. 그럼 36 사이즈는 36개가 들어있더라고요. 46은 46개가 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럼 36개짜리는 사이즈가 크지요.
0: 예.
1: 그래서 전주에 나가는
0: 그거는 799
1: 세일이 나갔고
0: 이번 주가 46.
1: 예. 아. 그래서 작은데 이걸 799를 받으면 안 된다.
0: 그렇지.
1: 그래서 699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이야, 아, 그래도 예,
1: 그 합리적이죠. 예. 예. 아무튼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여름 이제 계속 시작이지만 이제 수박은 에치마트가 제일 싸다. 코스코보다도 싸다.
0: 싸다.
1: 싸다. 어느 마켓보다도 싸다.
0: 거가 싸다.
1: 수박은 에치마트에서 그냥 사셔야 돼요. 예. 아, 수박, 지금 씨 없는 수박 6구구 나와 있고요. 감자 5파운드 패키지가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그린호박 파운드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외 박스가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인데요. 아, 이건 첫 번째로 이걸 알려드려야겠네요.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
0: 한정 판매.
1: 한국 사람들은 배추하고 무하면은 아주 딜이 넘어가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이게 가격이 배추가 18불 99 세일 나와.
0: 오, 싼 거예요?
1: 엄청 싸죠.
0: 아, 예, 예, 예.
1: 자, 그다음에 제주무도 18불 99 세일 나와 있어요. 요거 무 18불 99, 배추 18불 99 가격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제가 나올 때 보니까
0: 안 사면 손해?
1: 안 사면 손해. 안 사면 손해.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손해. 예. 그다음에 요거 배추를 사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또 싸니까 하나만 한 박스 갖다가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걸 두 박스, 세 박스 사가요.
0: 왜 그런 거에 욕심 내셔가지고 허리 끊어져, 뭐, 허리 끊어져.
1: 그다음에 무도 그렇게 하고 사가요.
0: 손모가지 나가, 네. 손모가지.
1: 그거 그렇게 갖다 다 모아세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 주신다고.
0: 그러니까 아, 자식들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지 마세요.
1: 근데 사실 부모님이 해준 김치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0: 그래요. 맞아요. 저는 H마트 김치가 제일 맛있던데.
1: 근데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이제 김치를 먹다 보면 김치가 다 맛있긴 맛있어요.
0: 근데 조금씩 달라요.
1: 근데 그게 그 묘하게 달라 맛이. 아,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김치 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이거 자기가 한 김치? 아니면 누가
0: 아세요?
1: 김치? 이거 제가 그거 알아요. 이거 자기가 한 김치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맛이 이제 거기에 이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런데
0: 피곤하네.
1: 특히나 부모님이 해준 김치는 진짜 맛있죠. 자식들이 그 맛을 뇌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0: 나는 왜 그런 기억이
1: 그러니까
0: 없지?
1: 그러니까 이번에 배추하고 뭐 18불 99 가격 너무 좋게 세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리미시 두 박스 걸려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이것도 이제 배추하고 무만 세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김치 하려면 젓갈이 필요하잖아요. 멸치 액젓.
0: 네.
1: 삼계상표 멸치 액젓이 액젓이 6불 99전 세일 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샘표 진간장 3불 99전. 국보쌀 15파운드짜리가 11불 99전.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10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농심 너구리 짜파게티라면 17불 99 세일 나와 네. 있습니다. 혹시 짜파게티 드셔보셨죠?
0: 그럼요. 예.
1: 그럼 어떻게 해서 드세요?
0: 그냥 뭐 예, 물 끓여서 팔팔 끓인 다음에 물 버리고 그다음에 뭐 그 하고 저는 맨 끝에 전 참기름을 살짝 쳐요.
1: 나도 이제 그렇게 예. 저는 예. 물을 버리고 예. 거기에 그 분말
0: 스푼 넣고 예.
1: 다시 약한 불에 올려가지고 예. 거기서 이렇게
0: 또 볶아요?
1: 볶아요.
0: 볶는 식으로? 약간 물기가 있으니까
1: 물기를 예. 좀 날려버리려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름 조금 이렇게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먹는데 한때 그게 한번 유행했어요. 짜파게티 먹을 때
0: 네.
1: 고기 뉴욕 스트립 노인 뉴욕 스테이크
0: 네네.
1: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먹는데
0: 야 맛있겠는데?
1: 한국에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고거 관련 세일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저녁 때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1: 그러면 몇번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기를
0: 그렇죠 그렇죠.
1: 첨가해서 한번
0: 알겠습니다. 예.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일반 그릇소리 상품 안내드리는데요. 네. 자연담은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나와있고요.
0: 네.
1: 삼양 불닭볶음면 699 나와있네요. 성경 도시락김 16봉짜리가 4불 99전이고요. CJ 바베큐 양념 소스 전품목 4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무하고 배추 세일 나왔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고춧가루. 김치 하는데 또 고춧가루도 필요하니까 태양초 굵은 고춧가루 헤어룸 1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이것도 새우젓이 필요하니까 새우젓 2.2파운드짜리 10불 99전.
0: 소금은?
1: 그렇죠. 소금이 필요한데 그죠. 소금도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아이고 할렐루야.
1: 네, 청정원 천일염 굵은 소금이 9불 99전 오, 세일 나왔습니다.
0: 나이스.
1: 이거 에치마트에서 이거 배추 사시고 무 사시고 뭐 고춧가루 새우젓
0: 원스톱이네,
1: 젓갈
0: 그냥. 예, 예.
1: 뭐 소금 사시면 김치 그냥 하시고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또 팥가징 또 세일이
0: 맞아 맞아. 네 개의 이불.
1: 팥가징 세일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스템이 4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6불 99전이고요. 골뱅이 요거 세일할 때 사가지고 골뱅이 소매무치에 해서 먹으면
0: 맛있죠.
1: 아주 맛있거든요.
0: 맞아요. 네.
1: 저 이 방송을 저희 와이프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저녁에 골뱅이 무침이 나와야 되는 거
0: 아닌가. 아, 그런 또 사인을.
1: 골뱅이 요게 헤어룸 요 골뱅이가 6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룸 생우동 칼국수 메밀국수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먼 유부초밥 5불 9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삼진 정상가득 모두머뭇 요게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통배 맛있는 이면수 6불 99전이고요. 통통배 깐새우 1파운드짜리가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때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 깐밤이 두 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농심신에 두 개에 3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다음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가 10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 문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리는데요.
0: 예.
1: 이번에는 대구 아구꼬리가 3불 99 3불 99전 파운드에 나와있고요.
0: 네.
1: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그다음에 연어 스테이크가 평상시에 799 세일 나와있는데 이번에는 6불 99전 세일 나와있습니다. 스페인산 문어 파운드에 799 세일 나와있고요. 머리새우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정육부에서는요. 네. 마더스데이 맞이해서요. 강력하게 세일을 냈습니다.
0: 와.
1: 자, LA 갈비 우리 무척 좋아하시죠?
0: 오, 맛있었어요. 예. 저 사서 예.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1: 아야, 이번에 생 LA 갈비 파운드에 12불 99전.
0: 네.
1: 파격적인 가격에 세일 나와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토막 첫갈비도 파운드에 11불 99전.
0: 네.
1: 그다음에 생 삼겹살 파운드에 6불 99전. 껍질 있는 수육 생 삼겹살 파운드에 5불 99전. 양념 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양념 LA 갈비 파운드에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정육부 세일 나온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0: 네.
1: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정품목이 다 나왔다.
0: 예.
1: 가격 착하고
0: 아주 좋습니다.
1: 맛도 너무 좋고.
0: 네. 자, 오늘
1: 요
0: 여기까지
1: 정육 세일 나온 거 꼭 기억해 주시기
0: 예.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를 기리는 말이고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미국의 길은 어디로 통할까요? 대부분은 시청입니다. 시청이 위치하는 곳을 1번가 혹은 메인 스트리트로 명명하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뻗어나가던 것이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길 이름을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 대신에 지역의 유명 인사나 지리적 특징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길에다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제네럴 브래덕의 이름을 딴 브래덕 로드, 로드 페어팩스, 즉 페어팩스 경의 이름은 도로뿐만 아니라 카운티의 이름까지 붙여지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리홀이 옮겨가기도 하고 길 번호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더 많아져서 지금의 지도에서는 시청, 시리홀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1가, 2가, 3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이름 뒤에는 스트릿, 에비뉴, 블리바드 같은 특징을 구분하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스트리트는 동서로 뻗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비뉴는 남북을 가로지르며 스트릿보다는 도로 폭이 두세 배 넓은 경우로서 주택 지역보다는 큰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거나 빌딩을 이루는 거리를 지칭합니다. 블리바드는 도시 내부를 넓게 가로지르는 큰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 분리대가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로드는 두 군데의 지점을 연결하는 이름이고 웨이는 작은 도로로서 로드에서 파생해서 나옵니다. 드라이브는 딱히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강이나 산을 둘러둘러 가는 길에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스가 붙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대부분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트도 마찬가지로 끝에는 서클이나 룹을 만나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됩니다. 프리웨이는 공짜라서 프리라고 붙였을까요? 돈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어서 시작된 명칭이 바로 프리웨이입니다.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프리웨이에 턴파이크나 토웨이 구간을 만들어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니 공짜라고 프리웨이를 마냥 달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배경이 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등 수많은 가수가 그리움을 노래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은 루트 66, 66번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66번 도로는 아니고 히스토릭 루트 66는 시카고에서 시작해 산타모니카로 이어지는 도로이지만 지금은 오리지널 66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도시개발로 인하여 몇 번의 우회도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한 가지. 미국 고속도로의 번호는 짝수일 경우 동서, 이스트, 웨스트 또는 웨스트, 이스트, 홀수일 경우는 남북, 노스, 사우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을 살펴보실 때 동네뿐만 아니라 큰 지도를 내려다보시며 어떤 주요 도로가 동네 중심으로 뻗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Let's go!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노동절인 메이데이를 맞은 오늘 뉴욕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7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당시 용의자가 보안 검색대를 단 4초 만에 돌파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는 주장을 펴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든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견과 다시 싸우더라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 정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 미 주요 석유업체들이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시장 후보로 나선 민석준 후보가 어제 저녁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0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 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제노동절인 메이데이를 맞은 오늘 뉴욕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우선이라고 외치며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5월 1일 노동절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하루 종일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 뉴저지 일원뿐만 아니라 미 전역 천여 개 도시에서 진행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시위로 뉴욕 지역에서는 연합시위 연대체인 메이데이 스트롱 NYC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에 노동자, 학생, 이민자, 노동조합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핵심 구호는 Workers over Billionaires, 즉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먼저다였습니다. 시위는 1일 금요일 오전 브라이언트파크 집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브루클린, 포트그린 인근에서 추가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파크, 브로드웨이 교원 노조 본부에서도 노동 시민 연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메이데이 시위 행렬 중에는 대기업을 겨냥한 항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아마존과 그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겨냥한 아마존 시위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이 초대형 부를 축적하면서도 노동 계약 조건은 열악하며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Really since the 80s, it's been a systematic dismantling of unions, of institutions, whether they were state or otherwise, that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average person to move up, even by their own ability.
3: I mean, I truly believe our movement is growing every single day. That makes me feel good that people are recognizing that we have power, regular people, we have power, we can stand up, we can fight back, and we can do something about this.
1: 이 밖에도 홀푸즈, 타겟, 시리즌 뱅크를 상대로 부유층만 부자가 되고 노동계층은 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켓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인 최초로 뉴욕 연방 하원 6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척박 후보자 역시 1일 금요일 월스트리트 밖에서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함께 평화 시위를 이어가던 중 뉴욕시경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척박 후보자 캠페인 측은 그저 평화 시위를 했을 뿐이고 정당한 시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시위는 단순히 노동절을 맞아 진행하는 상징적인 시위가 아니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부담, 주거비 부담,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규탄의 목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대는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 아이스 아웃, 이민정책 변화 등 구조적인 개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기념하는 국제 노동자의 날로 1886년 당시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 근무하던 노동계층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886년 5월 1일에 미 전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날을 기념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7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여전히 ICE와 국경 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 정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250억 달러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쟁 책임을 이스라엘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 국방부가 밝힌 이란 전쟁 비용이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1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 대표단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장관은 엑셀 글을 올려 미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박 때문에 지금까지 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 이는 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금액의 4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에 250억 달러가 지출됐으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훨씬 더 크다. 미국 가정당 월 납세액은 500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우선주의는 언제나 미국을 후순위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전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돼 전쟁에 끌려들어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미 국방부가 산정한 전쟁 비용 250억 달러에 중동 내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더하면 실제 전쟁에 투입된 돈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에 가하는 위험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이미 종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60일 법적 시한 적용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보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는 주장은 지난달 초부터 불안정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휴전 개시 시점 60일 시계도 멈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 절대 다수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 다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2: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1: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2: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줘야겠다.
1: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쿠아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2: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후보로 나선 민석준 후보가 어제 저녁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소통 부재, 난개발 문제, 세금 부담 증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석준 시장 후보는 30일 저녁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주민과의 대화를 마련해 팰팍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타운 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와 함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재정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과 주민들 간의 소통 부족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민 후보는 주민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보다 열린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랜드 에비뉴 일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 후보는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세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 부담을 호소했으며 민 후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오늘 나온 모든 목소리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 여러 가지 정책 들으시고 이번 6월 2일 저 무조건 지지 좀 부탁드릴게요.
1: 이번 간담회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민 후보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주민 중심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식품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공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도입 방안을 두고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식품 사망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주거비와 치안 문제와 함께 식료품 접근성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0: 후에 한 곳, 8 지역구에 최소 두 곳의 신규 식료품점을 설립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식료품 접근성은 건강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건강과 정의의 문제라며 지속적인 식품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자금을 투입해 민간업체와 투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소유 식료품점까지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지만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민관 협력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We have to show up and let a provider know that we are willing to invest the dollars if it means sustaining food access for district residents because food access is health outcomes. Food access is a health justice issue that really impacts our community. If we have to do a public-owned grocery store, we will work towards that. But I believe that we have so many great providers actually in this city that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work with the right investment dollars and the right support to make that happen.
0: 이 같은 제안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7 지역구 주민 카나 서머스는 세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역 푸드팬트리에서 봉사 중인 주민은 접근 가능한 식료품이 많아질수록 좋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맥더피 후보는 이미 추진된 개발 사업과 민간 유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7 지역구에 문을 연 스칼랜드 타운센터를 사례로 들며 이곳에 독일계 할인마트들이 입점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식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Because I know what it's like not to have access to healthy food options. We're going to do that for Ward 8 as well. We're going to work to make sure we have to incent the type of activity we want when it comes to grocery stores to make sure that there is equitable access to healthy food options and equitable access to health care.
0: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7 지역구는 약 9만 1,000명의 인구에 단 3개의 식료품점만 있는 반면 3 지역구는 약 8만 1,000명 인구에 17개 식료품점이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제시카 스미스 헤이니는 개발이 지연된 부지에 대해 몇 년 전 대형 마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역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는 자선단체 관계자는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후보가 직접 리들이나 알디 본사를 찾아가 저렴한 식료품점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공식료품점 구상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상적인 계획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 전체 인구의 약 17%가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 식품 접근성 문제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시민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3: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30일 송문화 교류제 등과 협력해 한인 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문화적, 사회적 연결 강화에 중점을 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비전이 공유된 가운데 자세한 소식을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31일 송문화교류재단과 협력해 한인비영리단체 4곳에 총 $18,000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양기관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금은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 동양정신문화연구회, 그리고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기반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고 언어 접근성, 문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연결 강화에 중점을 둔 단체들이 선정됐습니다. 미셸 커튼 대표는 송문화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한인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는 지원금을 활용해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은 청소년과 연계한 시니어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메릴랜드 한인문화예술원은 시니어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동양정신문화연구회는 동양문화 관련 독서 북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시니어 또래 정서지원 프로그램 동무지기를 강화합니다. 동무직이나

0: 한인 50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6주 경청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또래들의 정서 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25년 시작되었고 프로그램 이수 시 한인 시니어를 위한 무료 정서 지원 전화라인인 K-Care 라인과 웰빙 체크 라인인 효 라인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K-Care 라인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회를 열고 효 라인은 정기적으로 웰빙 체크를 받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K-Care 라인과 효 라인 모두 대표번호 571-991-3033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정보는 703-761-2225로 문의 가능합니다. 송수 대표는 이민 1세대로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1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인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 인구를 위해 문화적, 정서적, 관계적 지원을 한층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뜻깊은 공감대가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다 밤늦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흐리고 오후에 가부여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흐리다 차차 개이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서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리다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심야까지 소나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 토요일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45도, 섭씨 7도로 흐리고 약한 바람 불며 선선하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5월의 첫날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청취자 여러분. 5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영어로 읽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면서 벌써 여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1일자 뉴욕타임스의 Your Money Advisor 기획기사. 제목은 Utility Bills are likely to be higher this summer. Here's what you can do. 올 여름 유틸리티 요금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라는 아주 실속 있는 내용입니다. 올 여름 지갑과 건강을 지키는 법. 그럼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점점 치솟는 여름 유틸리티 비용, 스마트하게 방어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고 요금은 더 비쌀 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전국 에너지 지원 이사협회 NEADA는 올여름 6월에서 9월까지 평균 유틸리티 요금이 작년보다 8.5%나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남부 지역은 인상폭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Retail electricity costs continue to rise faster than inflation as a result of utility grid updates and demand from new data centers that power artificial intelligence. 소매 전기 요금은 전력망 업데이트와 인공지능을 등을 구동하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as a result of는 아주 자주 쓰이는 수거로 무엇무엇의 결과로서 또는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Utility grid는 전력망을 의미하며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AI가 전기 요금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의외로 간단한 것을 강조합니다. Filter changes are often overlooked and have an immediate impact. If the filter is blocked by dust and animal hair, the system has to work harder. 필터 교체는 종종 간과 overlooked 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가 먼지나 반려동물의 털로 막히면 시스템이 더 힘들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overlooked는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15달러 정도면 사는 필터 하나만 갈아도 에어컨이 전기를 훨씬 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가 막히면 기계가 과부하 걸리듯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work harder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절약 아이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태양광입니다. Portable plug-in solar panels, sometimes called balcony solar panels, are catching on in the United States as a way to shave electricity costs. 가끔 발코니 태양광 패널이라고도 불리는 휴대용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이 전기료를 shave, 깎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catching on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catching on이란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ave는 보통 면도할 때 쓰지만 여기서는 비용을 조금씩 깎아내다, 절감하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메인,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이 간단한 태양광 시스템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말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의 요금이 체납된 상태라고 하니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both homeowners and renters can get help with utility bills based on their income and family size through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을 통해 공공요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Utility bills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과세를 통칭합니다. 기사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정부가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www.energyhelp.u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기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는 것이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커튼을 치고 사람이 없을 땐 선풍기를 끄고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요금의 3%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여름 시원하고 알뜰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4: 뱅크업 홈 모기지.
5: 뱅크업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9: 헬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헬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0: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9: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헬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헬리세이즈 파괴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11: 703-354-1950 703-354-1950.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 미국의 주요 석유업체들이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 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은 1일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수익이 4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세브란도 1분기 수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만 양사의 실적 악화폭은 월가 분석가들이 내놨던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좋았습니다. 미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회사가 보유한 중동 지역 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우즈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전체 생산량의 약 15%가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되는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동 지역 생산 차질 외에 전쟁에 따른 석유 공급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 금융 상품과 관련한 일시적인 손실도 1분기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즈 CEO는 원유 수송 물량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금융 해지, 위험 회피 탓에 1분기 중 약 40억 달러의 일시적인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면서 원유가 목적지에 인도되면 2분기 중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워스 세브란 CEO도 CNBC 방송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브란의 경우 경쟁사 대비 중동전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든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견과 다시 싸우더라도 계속 압박해야 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8%, 군사 행동 재개를 감수하더라도 이란의 더 나은 합의를 압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6%로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민주당원의 76%는 종전 협의를, 공화당원의 79%는 합의를 위한 압박을 선호했습니다. 무당층은 전자와 후자가 50%와 39%로 나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 대한 회의론에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란을 의심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평화 합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린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실수였다는 응답자가 61%로 옳은 결정이었다는 응답자 36%보다 많았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1971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베트남 전쟁이 실수였다는 응답률이 61%였으며 2006년 워싱턴포스트와 ABC 여론조사에서 이라크 전쟁이 실수였다는 응답률이 59%였다는 겁니다. 다만 1971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이 5만 명 이상 사망했고 2006년 여론조사 전까지 이라크 전쟁의 미군 사망자도 2,400명을 넘었다며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가 13명인 이번 전쟁에 대한 여론이 과거에 견줄 때 단기간에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그은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고유가 부담의 44%는 운전을 줄였다고 또 42%는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입소스에 의뢰해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우편을 통해 모집된 미성인 2,560명을 상대로 지난달 24일에서 28일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유럽연합이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승용차와 트럭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합의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는 우선 그가 직접 밝힌 대로 무역 합의 미준수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오스카상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서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1일 공개했습니다. 연기 부문의 경우는 영화의 공식 출연진 명단에 기재되고 본인의 동의하에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본 부문에서도 반드시 인간이 저술한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요건이 명시됐습니다.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 심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봉한 장편 영화입니다. 뉴욕시의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6: 뉴욕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1일 금요일 오전 8시경 9세 남아가 스쿨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리 에비뉴와 로리머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버스 운전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날 30일 목요일 밤에는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벨리스트림과 아일랜드 파크 지역에서 여성 2명이 연이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피해자는 벨리스트림 미네올라 에비뉴 소재 주택에서 살해됐으며 이후 동일한 용의자가 아일랜드 파크 오스틴 블러바드의 웬디스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 여성은 웬디스 매장에서 일하며 쓰레기를 버리려 밖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두 번째 범행 이후 린드브룩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과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두 피해 여성과 용의자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증시입니다. 빅테크 호실적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7230.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89% 오른 25114.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만 5천 선을 넘겼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31% 내린 4만 9,499.27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2024년 12월 29일에 일어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내면서 조종사의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 탐사보도팀은 이날 낸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대응해 피할 수도 있었던 공경으로 내몰림으로써 위기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공개한 초기 조사 내용, 즉 조종사가 심하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내용과 유사한 분석을 이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조종사의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논란이 예고됩니다.

뉴욕과 워싱턴이론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심야부터는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펠리세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팍 예산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각 1일 이란이 전날 밤 중재국 파키스탄에 수정한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에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고려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3주 가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2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44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반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로부터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협상안에 따른 향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연입니다.
1: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의 새 질서를 수립하겠다며 핵과 미사일을 국가적 자산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3: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페르시아 만의 날을 맞은 성명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무즈타바는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영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새 관리 체계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종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군 타격 계획을 포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타격 대상으로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정부 주요 기반 시설 등이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지난 24시간 동안 수천 발의 탄약과 전술 차량을 포함한 6,500톤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집중하면서 협상을 언급하고 있어 실제 군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고 미국과의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시한이 휴전 중엔 연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이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ir economy is crashing. The blockade is incredible. The power of the blockade is incredible. They're not getting any money from oil.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 상황과 관련해 자신과 몇 명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이란이 간절하게 미국과의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완강한 태도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y've got nothing going, including leadership. I mean, you know, their leaders are gone. Now they have a whole new set. Their first string leaders are gone. Their second string leaders are gone. 한편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휴전 상태라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However,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So. 의외의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은 60일까지만 허용하는 미국의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일은 현지 시간 5월 1일입니다. 페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휴전으로 전쟁이 멈췄으니 60일 기한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군이 밝힌 대이란 전쟁 비용이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일에 올린 SNS에서 미국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박 때문에 지금까지 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천억 달러는 우리 돈 약 147조 원으로 앞서 미 국방부가 주장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설득돼 전쟁에 끌려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돕지 않은 동맹국을 향한 보복을 언급한 건데요. 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하며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화살을 겨누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하는 미군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국가에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마도라고 답하면서 이들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6: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Here's NATO.
5: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한 불만이 미군 재배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금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감축 경고를 받아든 독일 정부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과 중국에 더 집중할 거란 점은 여러 미국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밝힌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비판한 독일 총리를 향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걸 간섭하지 말라면서 망가진 독일을 고치는 데나 집중하라며 날선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경기 둔화 속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3.5% 상승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 20% 넘게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아시아 시장에서 4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개인 소비 증가세도 1.6%로 둔화됐습니다. 물가가 고점을 향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은 앞서 3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8: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a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7: 다만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상승 마감에 이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긴장 해소 전망이 공존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와 시장 기대감 사이 혼선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1: 전국 기름값이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휘발유값이 2,010원대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0.03원으로 전날보다 0.58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의 평균 가격은 0.44원 오른 2,004.2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서울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76원 내린 2,048.58원, 경유는 0.82원 내린 2,035.13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첫날인 어제 정청래 대표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해 전북 전주까지 이어지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9: 4일간의 연휴 첫날 민주당이 새벽부터 찾은 곳은 경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영상통화로 직접 현장 직원들과 교신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10: 연안구역을 순찰하시는 건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9: 그러면서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하며 노동절 민심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10: 해상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9: 5파전 구도 확정으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평택 일정에는 당이 전략 공천한 김용남 전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충남으로 향한 민주당은 소방서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로 행사장에서 배식 봉사까지 마친 뒤 재래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충남 아산을 재보궐에 나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도부 일정에 참석시키며 선거 승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11: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함께합시다. 늘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민생투어 첫날 마지막 행선지로는 전주를 방문해 선거 사무실 문을 연 유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저 이원택이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중앙의 정책과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 정 대표는 연휴 둘째 날 대전에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담스 TV 곽준영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4: 정준호 변호사.
1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7: Korean Air.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국민의힘이 6.3 재보궐선거지역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용전 의원 등을 공천했습니다. 친윤계가 다시 발탁됐다는 논란이 나오는데요. 공관위는 지난 정부와 관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20: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신청을 받은 10곳 중 7곳에 대해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 달성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기 하남갑과 울산 남갑엔 이용전 의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인천 연수갑과 계양을엔 박종진, 심황섭 후보를, 광주 광산을과 제주 서귀포시엔 안태욱, 고기철 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21: 저의 선거 승리도 가장 큰일이 되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 시장 후보도 승리하고 저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해 관심을 끌었던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정 전 비서실장 재판에 대한 윤리위 검토를 이유로 결론 없이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번 재보궐 공천에서 눈에 띄는 건 친윤계의 대거 발탁입니다. 국민의힘이 절윤 선언을 하며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정작 선거에선 친윤 핵심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공천판이 윤어개인으로 판치고 있다며 부끄러움 없는 재활용이라고 비판했고, 친윤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윤어개인 선거냐고 공격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 윤호개인이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윤호개인이 전 어떤 분이 윤호개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좌우에 관련 있잖아요.
20: 한편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간 양자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1: 6월 3일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는 다자구도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입니다. 여야 모두 단일화 성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23: 2012년 총선부터 보수 진영이 내리 승리하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한 경기 평택을,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김용남, 유희동, 조국, 김재현, 황교안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가 5갈래로 나뉘는 상황인 만큼 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과거 2년 탓에 초반부터 날이 선 분위기입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정당 시절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파고들며 저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24: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를 내세워서,
23: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소환하며 허위 사실을 다시 꺼내면 반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5: 제가 뭐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이다.
23: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진 승리를 자신하며 단일화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되기 전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김 전 의원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후 공천이 확정되자 김 전 의원이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이동 전 의원이 유일한 평택 출신이란 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을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 평택을 위한 의석은 그 중에 있는 것인지.
23: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야권도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3: 여야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평택을 재선거는 끝까지 예측 불허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1: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머리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소견을 확보한 경찰은 친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4: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 치료 없이 그대로 귀가했고 사흘 뒤 의식 불명에 빠지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다음 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1: 아동 학대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이제 보호자가 입원하지 않겠다.
0: 뒤늦게 병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집안 CCTV를 확보해 친부와 함께 아이를 방임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애초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했던 친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화가 나 그랬다며 경찰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친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친부가 학대를 방조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한입니다.
2: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도또미 요즘 들어 자주 포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포획량만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고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한 남성이 낚싯대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 둘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15분의 사투 끝에 하얀 배를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도톰. 이날 한꺼번에 잡힌 도톰만 5마리입니다.
4: 기분 자체는 뭐 말할 수 없이 기뻤고요. 여기에 고기가 있겠다는 생각과 오늘 분명히 여기서 나올 것이라는 그게 맞아지니까 기분은 완전 최고였죠.
3: 도톰은 1년 내내 30마리 안팎만 잡히는 희귀어종입니다. 지난 2월엔 제주 해역에서 길이 183cm짜리 도톰이 낚싯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평소엔 수심 400에서 500m 이상 심해 암초지대에 숨어 사는 탓에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도톰.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출현 빈도가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톰 오획량은 2005년 5톤 수준에서 최근 18톤까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잦은 출현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일본 나가노현 지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도톰의 산란 시기와 활동 범위 자체가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됩니다. 다만 개체수가 워낙 적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엔 한계가 있습니다.
5: 연구를 위한 표본 접근성이 매우 낮고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출현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전수 속에 머물던 심해어가 연달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쩌면 바다가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2: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단종이 유배지에서 먹던 한 끼. 어수리나물로 끓인 죽과 다슬기국으로 차린 상차림을 재현해 궁예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임금의 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 궁에서 쫓겨난 단종이 유배지에서 홀로 먹었을 소박한 한 상이 재현됩니다.
7: 생과방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지 못한 채 쓸쓸히 또 외로이 저 멀리 강원도 영월 정령포로 유배를 갔던 오늘 단종을 생각하면서
6: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나물 어수리로 만든 죽에 영월 동강의 특산물 다슬기로 끓인 국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단종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7: 고을 호장 어몽도란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추어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면 즐겼을 궁중 후식과 단종에게 남기는 메시지까지 더한 유주 생과방의 봄 프로그램입니다. 유주는 어린 임금을 뜻하는 말로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체험 행사입니다.
8: 서사를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시대에 단종께서 드셨던 음식을 저희가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된 영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먹기에 좋았습니다.
9: 영화에서도 말했던 그런 참 맛있구나 했던 그 맛을 저도 한번 느껴본 것 같고 재미있는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6: 7일간 하루 3회차씩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회차가 매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2: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시즌 초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팀을 올가매던 징크스들을 잇따라 깨뜨리고 리그 단독 선두에 오르며 서울의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0: 지휘봉을 잡은 지 어느덧 3년 차. 상암에 뜬 GD 김기동 감독이 만들어낸 서울의 봄은 따뜻합니다. 10라운드 현재 8승 1무 1패, 승점 22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울은 특히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두 골이 넘는 21골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 1위, 총 6골 허용으로 최소 실점 1위입니다.
1: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좀 잘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조금 더 팀을 응집하고 응원하는 데 좀 많은 시간들을 활애를 했고요.
0: 올 시즌 제외한 제자 송민규와 골감각을 되찾은 이승모와 문선민, 정성원까지 앞다퉈 활약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 내 득점 선두 클리말라를 필두로 야잔, 로스, 바베츠까지 용병진의 엔트리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1: K1 팀들은 만만한 팀이 없어요.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좀 자만한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그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요.
0: 주장 완장을 찬 김진수는 소고기기 공세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2: 나이도 차이 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보내고.
0: 달라진 팀의 모습에 직관도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평균 관중 2만 2천여 명으로 리그 1위, 2위 울산과는 무려 2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기동매직에 힘입어 모든 불운을 씻어낸 서울의 최종 목적지는 10년 만에 정상 탈환입니다. 연합뉴스 TV 시현정입니다.
3: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선수 A군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의 긴급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월 1일부로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전국대회 경기 도중 펀치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8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A군 가족에게 100% 책임지겠다던 기존 입장을 부인하고 이미 뇌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AI 하이브리드 장편 영화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AI가 현재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월드컵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병력,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또 왜 배치돼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은 아파트예요. 사실 제목만 들으면 뭐 평범하지만요. 이 영화가 제작 방식에서 영화의 공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물을 제외한 배경이나 시각효과, 심지어 공포를 자아내는 괴물인 크리처까지 모두 AI가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AI 하이브리드 장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이 영화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개된 기사들 또 제작진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요, 과연 AI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제작비인데요. 이 영화 아파트는 단 5억 원으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보통 1시간 분량의 장편 영화를 기존 방식으로 제작을 할 때 최소 이 비용의 5배에서 7배 정도는 더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요, 장면 간의 비용 격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인공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보다는 괴물이 등장해서 도시를 부수는 장면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였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이 두 장면의 제작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상력을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0원에 수렴하게 되면서 이제 창작자들은 예산 걱정 없이 더 기괴하고 더 화려한 그런 연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제작 환경의 변화도 아주 놀라운데요. 보통 CG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찍을 때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면 배우들은 이른바 크로마키라고 불리는 이 초록색 벽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의 말에 따르면요, AI로 구현된 배경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AI 배경 덕분에 그 장면에서의 몰입감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며칠씩이나 걸리던 후반 작업 샷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되는 효율성을 실감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제작 파이프라인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영회 이후에 나온 초기 반응들을 보면요, 몇 가지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 특유의 그 매끈함입니다. 인물은 실제 사람인데 배경은 AI가 생성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애니메이션 배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둘째는 세부적인 묘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물이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AI가 생성한 물체가 삽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시판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서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관객들이 영화 스토리에 푹 빠지기보다는 와, AI가 저걸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기술력을 구경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제작사들이 조금씩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반은 AI로 인해서 급격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컨텐츠의 확장성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CJENM 측은요, AI를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다가오는 미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요,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 전반에 AI를 도입해서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좀 더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개인화된 콘텐츠의 등장입니다. 앞으로는 관객의 취향에 따라서 결말이 바뀐다거나 관객의 목소리와 얼굴이 영화 속에

코르도바, 라리가의 에두아르도 아길라르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약점도 있습니다. 최근 선수층의 질적 저하, 과거 치차리토 도스산토스 시대의 공격력에 비해 현재 스쿼드의 골 결정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점을 떠안을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6월 18일 벌어지게 될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장은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 고도가 무려 1565m입니다. 이 고산지대 특유의 희박한 산속, 평지에서 훈련한 팀에게는 심각한 체력적 부담이 변수입니다. 역대 월드컵 본선 맞대결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3전 0승 1무 2패, 올 2026년 그 징크스를 깰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한국의 조별리그 명운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파 랭킹 62대, 숫자만 보면 가장 낮은 전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얕볼 수 없습니다. 2014년 브라질, 한국은 역시 아프리카 팀인 알제리에 2대4로 대패했습니다. 2022 카타르에서는 가나를 얕보지 않았음에도 2대3으로 역시 패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유독 취약한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남아공의 전술 키워드는 피지컬 압박과 역습의 속도입니다. 특히 4-4-2 컴팩트 블록 수비로 공간을 압축한 뒤 전방 공격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카운터 어택이 주 무기입니다. 핵심 공격수 퍼시 타운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검증된 선수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세계 축구에 나선 경험도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멕시코와 개막전을 치르는 만큼 메이저 무대 경험치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비기거나 지는 순간 16강의 수확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체코. 유로플레이오프 D조에서 강호 덴마크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극적으로 본선 티켓을 거머쥔 팀입니다. 덴마크를 꺾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체코 축구의 정수는 조직적 수비와 세트피스의 활용입니다. 4-3-1-2 또는 4-5-1의 수비적 구조에서 프리킥, 코너킥 상황의 헤더 득점 능력은 유럽에서도 이미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는 이번 월드컵 한국의 첫 번째 맞상대로 개막일인 오는 6월 11일 과달라라 에스타디오 아크론, 사실상 A조의 하이라이트 매치입니다. 1차전 결과가 조별리그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체코는 가장 계산이 잘 되는 상대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체코는 네덜란드에 승리한 경험도 갖고 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체코전 선취점, 남아공전 승점 3 확보 후 멕시코전 무승부 이상의 결과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조 2위 이상 32강 진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팀의 경기 일정은 미 동부 시간으로 1차전은 6월 11일 목요일 저녁 10시 과달라라 에스타디오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합니다. 2차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18일 목요일 저녁 9시 1차전과 같은 장소인 과달라라 에스타디오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6일 뒤 3차전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9시 멕시코 몬테레이 에스타디오로 이동해 마지막 남아공을 상대로 예선 최종전을 치르는 일정입니다. 1954년 0대9에서 출발해 2002년 전 세계를 뛰어들었고 이제 포트2의 당당한 시드로 북중미 대륙을 밟는 대한민국. 월드컵 마지막 댄스가 될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이 메이저 무대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모든 해답은 6월 11일 과달라라의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의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랬기 때문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1: 에이치! 어머,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의 첫날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이면서도 막상 그 규모나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주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군의 글로벌 배치 현황입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뻗어있는 미군이 과연 어디에 얼마나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전 세계에 미군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얼마가 되는지 짐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유엔 회원국 수가 193개국인데요. 그중 무려 170개 나라에 미군이 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미국 본토를 떠나서 해외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현역 군인만 해도 약 17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군복을 입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병력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있을까요? 탑5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보면은요, 미국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1위는 일본입니다. 약 5만 3천 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대한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는 독일이에요. 약 3만 6천 명 규모인데요. 이곳은 유럽뿐만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커버하는 미군의 핵심 허브기지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약 2만 3,500명의 주한미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최전방 초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와 5위는 이탈리아와 영국입니다. 각각 1만 2,000명, 1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는데요. 지중해와 대서양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우방국들입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미군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길목마다 아주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걸까요? 미군이 단순히 땅이 넓어서 혹은 힘을 과시하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명확한 국가 안보 전략이 녹아있는데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최근에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 괌 그리고 필리핀은요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올해 발표한 미국의 국가 국방 전략에 따르면 중국 억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유럽 작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커버하는 거대 허브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군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전선의 순환 배치 병력을 늘리면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특히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 집단의 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현재 미군의 주둔 방식에는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방위비 분담 그리고 조건부 지원입니다. 미 정부는 미군이 전 세계를 공짜로 지켜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직접 싸우는 전면 배치보다는 동맹국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전략적 지원군의 성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한미군 2,300만 명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우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주 국방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미군의 글로벌 배치가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축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군의 전 세계 배치 현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 흩어져 있는 17만 명가량의 미군. 이 숫자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더 늘어나느냐는 결국 세계가 얼마나 평화롭느냐 혹은 얼마나 위태롭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룡아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뉴저지 체육인의 자부심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펠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뉴저지 체육인의 밤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며 이번 행사는 2026년 선수권 대회에 앞서 한 해를 빛낸 체육인을 기리는 체육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는 뜻깊고 품격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체육인들과 그 열정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100불입니다. 행사 준비위원 뉴저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알렉스 최 201-248-8843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계 이승호 917-804-9558 2026년 뉴저지 체육의 새로운 출발점,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십시오. 5월 2일 토요일 펠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은 한양의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관세 폭탄까지 장보기가 겁나셨죠. 고객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한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관세 환급 혜택을 가격 인하로 정직하게 돌려드리는 한양마트 원 플러스 원 착한 가격 특별 이벤트. 단순한 하나 더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관세 환급금을 고객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특별 인하 가격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기회.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와 신선식품 700여 가지 품목이 총출동합니다. 정관장 홍삼부터 국민 간식 라면, 냉동실 필수템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믿고 먹는 한국 최고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차돌박이와 삼겹살, 어린 돼지갈비와 돼지 목살 스테이크까지 여기에 사과, 계란, 두부, 쌀, 고추장, 된장, 그리고 달콤한 선인장 꿀가루와 과자류까지 모두 다 원 플러스 원. 이번 행사는 4월 30일 목요일 아침부터 5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까지 넉넉하게 이어집니다. 잠깐, 행사 기간 중에는 OTC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강과 젊음을 드리는 곳,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앤 해서웨이는 자신에게 오롯이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요 서점으로 갈 거예요.

화려한 계획도 특별한 여행도 아닌데요. 행복은 이렇게 단순한 데서 느껴질 때가 많죠. 나 자신을 위해서 평범하지만 설레게 하는 것들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행복이란 건 그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 그리고 내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YB 행복의 나라 정혜신 씨가 신청하셨고요. 장덕수 씨, 임혜숙 씨가 신청하신 우효의 민들레였습니다. 이야, 어제 오늘 낮 기온 정말 좋죠?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와,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덥기도 합니다. 9804님도 나들이 다녀오셨네요. 오늘 오랜만에 아침 일찍 꽃 구경 다녀왔어요. 숲 머리길인데 너무 예뻤어요. 꼭 붙들고 싶은 하루네요. 맞아요. 꼭 붙들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날씨입니다. 7313번 오늘 비닐 작업하고 있어요. 일은 언제 끝날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63, 66, 68, 76, 83, 86. 제가 여기 미리 사연을 보고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평균 연령, 그야말로 평균 연령이 몇인가? 72세네요. 작업 잘 마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열 씨도 뭔가 작업 중이시고요. 청량이에요.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구기자 순 자르다가 잠시 손을 놓고 가요 속으로에 푹 빠져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노래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잠시라도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양희은 씨의 노래예요. 들길 따라서 6117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씨 속에서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이광조 씨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임주빈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정민 씨, 딸이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귀국해서 일주일 잠깐 있다가 다시 출국했어요. 아내는 종일 눈물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으로 식사를 할 거예요 하셨는데요. 많이 섭섭하시죠? 서운하시고. 따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9249번, 주말에 친정 다녀와서 나물부자인 저는 어제는 파전을, 오늘은 부추전을 부쳐서 먹었어요. 초벌 부추가 부드럽고 노지에서 잘 자라서 향도 진합니다. 이야, 이 건강한 맛. 부추전 한 입 크게 떼어서 먹으면 그만큼 건강도 따라오는 거겠죠. 9224번, 고생하셨네요. 어제 입원해서 허리 시술을 오전에 하고 진통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듣고 있습니다. 3인 병실인데 두 침대가 비어 있어서 가요 속으로를 편하게 들을 수 있네요. 이제 안 아프실 겁니다. 그쵸? 마지막 회복 잘 하시고요. 8913-2046번으로 양수경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그대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유, 멋지게 끝나죠. 이상우 씨의 노래 이젠이었습니다. 최성민 씨가 이젠 집이 팔리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집을 내놓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 바람대로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영 씨 선풍기 다 꺼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게시판에 선풍기 꺼내셨다는 글들 많이 보게 됩니다. 김종윤 씨 더운 날씨 탓에 산모기 산파리가 극성이라고요. 산파리. 아, 가끔씩이요. 요즘 지하주차장에 모기도 보이던데요. 아우 정말 얘네들은 싫어요. 그렇죠. 추하영 씨. 두꺼운 옷들 이제는 세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탁기를 세 번째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정리하십시오. 추하영 씨. 야, 이 노래 쿨이 불러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혜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원곡 최선원 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맞죠? 90년대 초반에 정말 아련한 감성 이런 악기의 배열도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쿨이 부른 노래의 원곡 최선원 씨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양파의 아디오였습니다. 2288번 며칠째 쉬지 않고 남편 따라 텃밭에 다녔더니요. 힘들기도 하고 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보내니까 나름 좋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어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날씨도 쨍쨍하고 이럴 때 좋아하시는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좀 보내세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성수 씨의 노래 남남 준비했어요. 나성진 씨, 최종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최성수 씨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요. 2008년에 최성수 베스트 앨범 히스토리에 실린 곡입니다. 어쿠스틱한 버전, 슬픈 첼로 연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감상하세요.

임동남 씨가 여기는 평택 내리공원입니다. 라이딩 중 잠깐 쉬고 있어요. 너무나 평온한 하루입니다. 요즘에는요, 전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전거 라이딩 중에 이렇게 잠깐 휴식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들 다 그치고 일상의 평온함이 빨리 찾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란희 씨, 아파트 단지 공원에 앉아 9년 전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그래요. 야, 저 먼 곳에서도 지금 같이 음악 듣고 계시겠죠? 이렇게 문득 생각난 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계약 해지되어 객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60 넘은 나이에 직장 구하기가 힘드네요. 6428번. 아내와 딸이 저를 배려해줘서 고맙지만 괜히 바늘방석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또 좋은 날들이 찾아오겠죠. 기운 내십시오. 6428님. 던마루의 노래입니다. 길 잃은 친구에게 1937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130 곽영순 씨 한마음의 노래 신청하셨죠? 꿈이여 사랑이여 띄워드렸습니다. 유민영 씨, 50 중반 된 남편이 권고사직 통보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도 기운이 빠집니다. 30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온 남편인데 잠시 쉬어가도 되겠죠? 라는 사연이에요. 당연하죠. 그만큼 또 일하셨는데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는 시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4214번으로 청해 주셨죠? 노이즈의 노래 상상 속의 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